0: 자는 넌 죽여가는 문제 앞으로 약속돼 나쁜 boyfriend 너를 그간한테도 거짓 나로 노캐 왜 깨게 하고 싶은만 속여도 찾던 바이케 와도 잡아깨도 말고 싶은 쪽
1: Working, getting a job, just so can't you get enough?

0: 뜸뜸해. 비나인버튼 동그란 내동자 나만의 일상 스페셜
1: 떠버리는 눈만 묻어나는 내 눈무쌍이 좋아 웃을 땐 인디언 보조개와 도치근 아주 칭찬해.
0: 마음만 할까 안 같지 내가 샀지 아주 쉽해. 마음만 할까 안 같지
2: 나로 말할까?

그대로 가 지금 이 순간에 새빨간 저 하늘이 청춘대 돌고 돌아 너와 나 이도 순간 사랑하라 너울 엿보지게 We go back, 고침, 허락세, 달려주지, 더비, 노래, 더, 직성, 신이나 불러라, 신청, 커비, 명소리, 눈마동의 멜로디, 그 문덕이, 겨울이, 사방

사랑을 시켜내는 이별 기억이 나를 시켜내는 내 손으로 내가 이 맛이엔도 니킬라리 아니킬라도 수로 에스파 이 컨트롤라스 도란 미래 이토록 내게 스타는 Somos me irritan, solo y tu boca me habla de amor en mi corazón. Tu piel tiene un color de un rojo atardecer. Y es por ti, que late mi corazón. Y es por ti, que brillan mis ojos. Thank you.

사랑 완전 내일은 도배 사랑 우주 시도 바람과 마음이 좋아 Recuerdos que añoro de algo que perdí. Inicias y beso que no vi para ti. Estás conmigo.